0: 밝혀 주는 건 사랑으로 수놓 watching girl. Yeah. 내 우주에 넌 나를 세상을 만들어 주는
1: 거. 주님
2: 별이잖아. 우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